생긴 탄성한 말대로는 깠더니만 운수가 불길어요. 대명이가 들어와서 네 말이 형제를 잡아먹고 다만 이 몸이 남았는데 나를 깊고 못 가려 할지 대박 까고 발을 못

제비 대왕 그 말 듣고 네 예미 애비가 금년이 나갈 적의 출행날을 배암날을 받아가지고 가기에 그날 나가지 말라고 하였더니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나가더니 그런 뱀화를 당했구나. 명촌에 나갈 때는 출행날을 잘 받아가지고 가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색이 되었는디 흥부제비 대왕전이 들어가 그 연유를 고백하니 대왕이 그 말 듣고 보은표 박씨를 하나 주는지라. 저 제비 받아 물고 멀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디 하군박 자우

내소 장성어를 지내 갈성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절이 올라간 요 마루장을 구경하고 창당내 달라 홍광문 지내요 통관을 들어 아니 설비릉이 백이로다 요동질맹지를 순식간이 지내서 강남에서 온 집이가

작은 의주를 왔소. 암남산 밤남산 청천강 융천강 파구정을 허목구라 구성파벌 파구의 강동다리를 흔도 평양은 연광경 포병로를 개관하고

장을 지가 지은 너 상강산에 월당은 저 치세를 살펴보니 천장이 대목이 주영으로 흘러져 그만금성 분해하고 중당영효 해도라 토목방울이 생겨있고 삼각산이 생겼는디 문물이 빈진오고 풍수이 희희흔히 만만 제지금탕이라 제일라 두는 문무지유청 상도는 하이명이라 궁봉하이명 두글 봄이 흥보가 사는지라 처제비 거동로소 박실비 다가로로 거조도 눈높이 떡 남대문과 성나다라 칠팔패배들이지네 해고개를 떠먹구나 동제강을 벗어 남타령 넘어오구나 두쪽지경

넘놀란다. 방으로 펄펄 날아들며, 방으로 펄펄 날아들며, 들보고에 올라앉아 제비말로 본다. 지지지지 주지. 거지 은지 배우 낙지 철지 은지 함지 우지 배우 빼드드드드. 흥구가 보고 서만겨라. 흥구가 보고 서만겨라. 얼씨구나 떴다 저제비야. 내가 어디를 갔다 와. 천왕, 제왕, 인왕, 후왕, 요소, 씹고, 목에서, 요소, 차로, 니가 뜨냐, 토연병, 방백하야, 오려, 춘광을 보고 와, 일상, 창조를 따라, 도지, 소식을 연고 와,

얼마나 본보박시를 집에다 울고 이제 우리 노래라 행고양 주간인 앞에다 박시를 피르르 내려 뒤리고 배고가로 굴러간다.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더니만 아이고 여보 영감 저 제비가 무엇인지 이것을 툭 떨어뜨리고 가요. 흥부가 저만 지서 보더니 아는 줄로 말을 하던 것이었다. 오 그거 그 약방에서 부르기를 백현두라고 부른다더만 흥부 마누라가 보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여기 무슨 글씨 썼소. 흥부가 어디 보시 오라 본표라. 그러니까 이 제비가 강남에서 올 적에 서울로 공주로 온 것이 아니라 뺑뺑 돌아서 왔구만. 서울서 본으로 해서 그 은진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 또 본으로 청산으로 옥천으로 거기다 연산 은진으로 해서 왔는가. 본 대추 좋단 말은 들었지만은 그 박씨 좋단 말은 금시 초문인데 하여간 저먹지 않은 것을 물어온 게 이상하냐 한번 심어보세. 대장군 안순방이 땅을 깊이 파고 묻었더니 그 후 며칠 지낸 후에 이 병하는 모양을 보니 박은 영영 박이로구나 순이 차차

피난 군천 부인 기생이 분명한데 아우 박세 돈이 열었구나. 첫 번에는 까마귀 머리만 종기만 포세기만 당기만 사발만 대전만 장단치를 폭통만 건강